0: 내 몸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생태계로 에이스 바이오만의 특허 균주 BNR17 BNR신이 세상의 찬사를 받는 이유죠. 다이어트 유산균의 표준 BNR신.
1: 오, yeah, I've tried it before.
2: Yes. Yes, I know BNR신.
1: I saw it on social media. It's very popular among my friends, so I actually started trying to eat it as well.
3: So I've been using it. I told you about this.
2: Yeah.
1: I tried it, and actually it helped a lot in my diet. It's really good stuff. So I really recommend it.
4: It really is really good.
5: It's really good.
6: I love BNR-thin.
1: BNR-shin.
2: BNR-thin.
7: BNR-thin.
1: BNR-thin.
3: BNR-shin.
2: 좋아요.
8: 我今年56岁了。 我以前呢是做幼儿园教师的，可能以前经常跟孩子唱唱跳跳，运动比较多，所以身材基本都是保持在100斤左右。退休之后吧，老是坐在那儿不动，所以我的体重每年以2斤增长的速度慢慢的最高到达了111斤，所以呢我就有点着急。我看我身边那些参加走秀的小姐妹身材那么好，那么漂亮。 我一个小姐妹说，哎，我正好从免税店带回来一个叫碧安娜的益生菌，所以呢，我大概是从去年的10月份开始，我就吃这款产品。哎，到了现在，慢慢觉得挺不错的，肚子上的肉也下去了，精气神也上来了，所以我觉得，现在我们的年龄都不差钱，对吧？也不差时间，缺的就是那个健康，既不用忌口，也不用 跑啊跳去特别吃力的锻炼，然后还能够维持我现在的身材，所以我觉得一定要为自己的健康、为自己的美丽而加油投资。
0: 안녕하세요, BNR신 모델 김선입니다. 처음 모델이 됐을 때만 해도 유산균인데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장 건강은 물론이고 체지방 관리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BNR신 모델이 되고 지금 6년째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젠 그냥 일상이 됐어요. 네, 물론 모델이니까 좋게 하는 말이겠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6년간 꾸준히 계속 먹고 있는데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 되잖아요. 제 주변에도 엄청 선물을 했는데 아침마다 잘 먹고 있다, 너가 선물한 건 다 좋다, 이번에 내가 또 샀잖아, 막 이런 말들을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뿌듯한 거예요. 출시 7년 차 만에 누적 매출 8,000억, 제품력이 좋으니까 당연한 사랑
9: 아니겠어요?好的，听电视前所有的观众朋友，你看这个国民女神金喜善啊，她也是一直吃这款产品，所以说明什么？说明人家注重对于自己健康的一个管理，对于身材的一个管理。所以吃这款益生菌，她不是说吃一年，吃两年，人家坚持吃了7年。而且啊，跟大家去讲，就是它的复购率在韩国就很高，而且在韩国刚才我们也说到了500多块钱一盒，也没有做活动，也没有打折，相当于在 上海，咱们东方购物给大家打了个折，所以今年你能拿到相对便宜的。但是还是那句话，一盒也就一个月的量嘛，建议大家三盒以上。为什么？你要有一个启动，你要有一个发展，你要有一个巩固。我是从什么时候吃呢？我是从春节，但是瘦死骆驼比马大啊！我说难听点，到今年一会儿给大家看，我到今年来讲，我不能说我是瘦子，但是相比较之前而言，我的